0: 것 써주세요. 7번 란! 7번, 7번! 헛! 헛! 나선! 나선!
1: 하이!
0: 나선 지나봐! 쇼고! 왜시 쇼파판 민가! 깐깐! 원디 이연다 쇼!
2: 7번, 7번! 하이!
1: 来点。
0: 완디 이연도 쉬워.
1: 再来点。